가 강가 뜨바 동고 동고 뜨고 심마 심마 뜨바 가지 심마 가 까부쪼 까부 까부 까부부 까부 까부부 까부쪼 강하오 가지 무야 강하오